0: 喺战场，起嚟做乜嘢？
1: 我系嚟打鬼子嘅，
0: 岂有此理！义勇队只冲后勤，你唔知噶，快走！
1: 我哋打嘅鬼子唔比你哋少，
0: 呀，仲几硬颈添。不过算一条好汉啊！
2: 营长，鬼子坦克又打上嚟啦！
3: 小东山，我被炸咗包，我要炸毁敌人坦克。
4: 是，
1: 营长，等我嚟，
2: 等我嚟，
1: 等我嚟，
2: 有眼力嚟。